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3일 오전 2시경 이바라키현 남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해 이바라키현, 에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의 각지에서 진도 5 약의 강진이 관측됐습니다. 또한 토후쿠에서 킨키의 넓은 범위에서 진도 4에서 1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지는 이바라키현 남부로 진원 깊이는 68km, 지진 규모는 5.9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쿄 23구와 사이타마현, 치바현에서는 길고 천천히 흔들리는 장주기 지진동 클래스 2가 관측됐습니다. 지진동 클래스 2에서는 고층 빌딩 등에서 큰 흔들림을 느끼고 붙잡지 않으면 걷기가 어려워지는 외에 선반에 있는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5약 정도의 지진동이 수반된 지진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발전에 따르면 진도 3이 관측된 이바라키현 토오카이무라에 있는 토오카이 제2원전은 장기간 운전을 중단한 상태인데 현재 지진에 따른 이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현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과 제2원전은 모두 폐로 작업 중으로 지금까지 지진에 따른 이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원전에서는 모두 주변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포스트의 수치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1: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이 NHK의 전화 인터뷰에 응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 ICC의 존속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보태달라며 일본의 지원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8일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으며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카네 소장이 22일 NHK의 전화 인터뷰에 응해 ICC 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해 제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향후 판사 등 개인뿐만 아니라 재판소 자체에도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주의와 함께 법의 지배를 견지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면서 법의 지배를 지켜온 일본의 ICC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나는 일본 정부의 지명으로 ICC 판사에 입후보했다며 일본 정부를 의지하고 있으며 ICC에 대한 지원을 그만두는 일 없이 ICC의 존속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해 다른 나라가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움직이는 등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출신지에 있는 대형 상업시설이 러시아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지금까지 16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드니프로 페테로우스크주의 크리비리흐에서 21일 쇼핑센터에 무인기 공격이 있었습니다. 현지 영상에서는 쇼핑센터 내부가 폭발로 크게 부서졌고 비상사태청 직원이 시신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16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 중 23명은 어린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영상 메시지를 올려 러시아의 잔악성은 마치 짐승 같다며 우리는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본래 막았어야 할 희생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혀 지원국에 방공미사일의 추가 공급을 호소했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돼 이후 귀국한 소가 히토미 씨가 22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린 음악 이벤트의 행사장에서 납치 피해자의 구출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방문한 사람들이 잇따라

0: 서명에 협력했습니다. 소가 히토미 씨는 1978년 8월 사도시에서 어머니인 미요시 씨와 함께 북조선에 납치돼 이후 소가 씨는 귀국했지만 미요시 씨의 소식은 지금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후 소가 씨는 기자단에 오는 12월에 95세 생일을 맞는 미요시 씨에 대해 매년 8월이 되면 납치된 날이 생각나 마음이 진정되지 않지만 어머니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모시러 갈 때까지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요시 씨와의 추억에 대해 납치된 해 5월 17일 소가 씨가 고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오니 미요시 씨가 소가 씨의 생일을 축하하며 맡기고 간 주먹밥이 있었다며 소가 씨는 정말 고마워서 울면서 먹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납치 문제 해결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소가 씨는 매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약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저 지나버린 것 같아 조바심을 느낀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북조선과의 회담의 장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명운동은 23일에도 계속되며 모인 서명은 올가을에 니이가타시에서 열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현민집회에서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 22일 오전 아오무리현 토하다시에 있는 전망대 부근에서 관광으로 이곳을 찾았던 30대 외국인 남성이 곰에 팔을 물리는 등 다쳤습니다. 지자체와 소방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쯤 아오무리현 토하다시 오쿠세의 강코다이 전망대 부근에서 관광으로 이곳을 찾았던 30대 외국인 남성이 곰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곰에 팔을 물려 다쳤으며 어깨와 입에도 상처를 입어 아오모리현 하치노에 시내 병원에 의료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남성은 이송 시 의식이 있어 대화도 가능한 상태로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도와다 시에 따르면 곰은 남성을 습격한 뒤 산속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현장은 도와다 호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부근으로 도와다 씨는 근처에 상자형 덫을 설치하도록 수렵회에 의뢰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 부근을 순찰하는 등 주민과 관광객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0: 올해 2월에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일본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미우라 리쿠 씨와 키하라 류이치 시조가 각자의 SNS를 통해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24세인 미우라 씨와 34세인 키하라 씨로 구성된 일명 리쿠류조는 23일 각자의 SNS에 키하라 씨가 아이스링크 위에 무릎을 꿇고 미우라 씨에게 반지를 건네는 사진 등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약혼했다며 앞으로도 서로 지지하면서 변함없이 우리답게 한 걸음씩 걸어나가고 싶다는 말과 함께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미우라 씨와 키하라 씨는 2019년에 조를 결성해 함께 출전한 첫 올림픽인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7위에 올랐습니다. 이후에는 고난도 리프트 등의 기술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높은 기술력과 호흡이 맞는 수준 높은 스케이팅으로 세계 선수권 우승을 두 번 달성하는 등 세계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에서는 전반의 쇼트 프로그램에서 강점이었던 리프트에서 실수가 나와 5위로 뒤처졌지만 후반의 프리스케이팅에서 압도적인 연기를 선보여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대역전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림픽의 이 종목에서의 메달 획득은 일본 선수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올림픽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현역에서 은퇴해 현재는 페어 종목의 보급을 목표로 아이스쇼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웅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0: タムさん、顔色が悪いですよ。どうしたんですか？
1: 喉が痛いんです。
0: おやおや、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1: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2: 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
1: お大事に。
3: 내용을확인할까요？
4: 하루상의센서가이상하다는걸감지하고볼이파란색으로빛났습니다。
0: タム さん、顔色が悪いですよ。
3: タム씨、안색이나빠요。
0: どうしたんですか？
3: 왜그래요？
4: 탐이기침을하며말합니다。
1: のどが痛いんです。
3: 목이아프거든요。
4: 하루상이말합니다。
0: 오야오야。
3: 어머나。
4: 하루상이이어서가르쳐줍니다。
0: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그럴때는생강꿀차가좋은데요。
4: 미아가말합니다。
1: 카이토가이마作っています。
3: 카이토가지금만들고있어요。
4: 그때카이토가생강꿀차를들고들어와건네줍니다。
2: 탐상できたよ。
3: 탐씨다됐어。
2: はい、どうぞ。
3: 자여기。
4: 미아가탐을걱정하며말해줍니다。
1: お大事に。
3: 몸조리잘해。생강꿀차는생강을간것에꿀을넣고뜨거운물을부은차인데요。목이아플때나기침이날때잘듣는다고하는군요。
4: 네、탐이빨리나왔으면좋겠네요。
3: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0: タムさん、顔色が悪いですよ。どうしたんですか？
1: 喉が痛いんです。
0: おやおや、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1: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2: 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
1: お大事に。
3: 오늘의중요표현은목이아프거든요。
1: 喉が痛いんです。
3: 이걸배우면몸상태가안좋다는것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5: 喉도
3: 는목，그뒤에가는조사로여기에서는아픈부분을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
3: 는아프거든요라는뜻이죠。오늘의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
3: 에
5: です
3: 라는표현입니다。몸상태가안좋을때라든가자신의상황을상대방에게설명하고싶을때는어미에
5: です
3: 를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
3: 는아프다라는뜻의이형용사
5: 痛い
3: 에
5: です
3: 가붙은것이죠。대화에서는하루상에게몸상태를설명할때사용했습니다。
4: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痛いんです。喉が痛いんです。喉が痛いんです。
3: 그럼몸상태가안좋다는것을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痛いんです。熱があるんです。
3: 뜻을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4: 왜그래요？
3: 상대방의상황이왜그런지설명을구할때사용하는표현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7: 頭が痛いんです。
4: 머리가아프거든요。
5: 頭
3: 는머리라는뜻이고
5: 頭が痛い
3: 라고하면머리가아프다가됩니다。
7: 熱があるんです。
4: 열이있거든요。
5: 熱
3: 는열，
5: 아르
3: 는있다라는뜻의동사입니다。
5: 熱がある
3: 는열이있다라는뜻이죠。이렇게
5: です
3: 의앞에는형용사뿐만아니라동사가오기도합니다。
4: 네、그럼질문을할테니까따라서두번대답해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頭が痛いんです。熱があるんです。
3: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오나카, 오나카.
3: 아프다는
5: 이타이, 이타이
3: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3: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5: 기모치가 와루이, 기모치가 와루이
3: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4: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3: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오다이지니,
5: 오다이지니
3: 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1: 喉が 痛いんです.
0: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1: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2: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1: お大事に.
0: ハルさんの知恵袋.
4: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3: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4: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3: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4: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3: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4: 네, 그렇군요.
3: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4: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这里是 NHK 日本国际传媒华语广播。本次华语新闻使用 AI 播音。
1: 现在开始播送日本时间8月23日下午3点10分的新闻。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뉴욕 관광 정보와 저희 NHK월드 재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콘텐츠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지난주 이 시간에는 앞부분에서 저희가 태풍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은 지난 13일 저녁부터 이 도쿄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치바현에서 정말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 네, 이 치바현에서는 지난 13일 저녁 이후에 이 선상 강수대가 아주 여러 곳에서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14일 아침에 걸쳐서 22개 지자체에 레벨 5의 폭우 특별 경보가 또 그리고 6개 시에는 레벨 5의 소사재해 특별 경보가 한때 발표됐습니다.
0: 네, 치바시에서는 불과 12시간 정도에 이 평년 8월 한달 분의 약 3배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1: 네, 정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내렸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많은 인적 피해와 또 재산 피해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 뉴스에서도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계속 그 다음 날도 더 많이 피해가 있었고 이런 또 인명 피해도 많았다 이런 뉴스를 전하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뉴스만으로는 정말 바로바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피해 상황의 변화가 아주 컸었습니다.
1: 네, 이번 폭우로 치바현에서는 침수된 면적이 적어도 이 도쿄의 순환선이죠. 야마노떼 선의 안쪽의 절반에 해당하는 31제곱킬로미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측량회사의 분석으로 밝혀졌는데요. 야마노떼 선이라고 하면 도쿄의 중심부를 달리는 이 JR 종일본의 순환 전철입니다. 네, 이거 거리가 약 34.5km이고요. 각 1시간 사이에 한 바퀴 돌수 있는 그런 노선이죠. 이 야마노떼선의 안쪽 면적의 약 절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침수됐다고 하니까 정말 그 피해가 엄청났다. 이런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난달 28일에 발생했던 쿠마모토 지진, 그리고 이번에 치바현의 이 폭우로 많이 피해를 입으신 분, 이재민들, 지금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시고요.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앵까 마을의 앵까리이신 이종풍님으로부터 정말 반가운 근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까 마을 카페지기 앵까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춘경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달 8월 정기 모임에서는 아주 귀한 분이 참석을 했죠. 다름 아닌 NHK 국제라디오 한국어 방송에도 수차례 출연했던 자포니즘 연구가인 이주영 작가가 서울 앵까 마을을 탐방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처음 방문인지라 궁금한 점이 있다 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먼저 제가 앵까를 접하게 된 계기부터 서울 앵까 마을 개설까지 여러 가지 활동 등등의 이야기를 했지요. 인터뷰 내용은 이주영의 자포니즘과 현대 일본 사회라는 테마로 시사 일본 연구소와 시사 리빙 신문의 칼럼에 올린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울 앵까 마을의 광고 효과도 좀 있겠지요? 기대해 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은 일본의 작곡가 히사이시조의 대담집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는 전체 표지 문구가 있다고 하고요. 서울 앵까 마을은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라는 문구로 시작해서 일본 문화가 해외에서 외국인들과 공존하고 활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상으로서 한국 시니어들의 일상을 단면적으로 볼수 있는 서울 앵까 마을이 본보기라면서 이좀 독특한 취미 활동인데 이런 동호회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회원들이 일본어로 앵까

0: 부르는 노래 실력도 대단하고 또 일본어도 아주 능숙하다며 칭찬 일색이어서 아주 고무되었습니다. 이주영 작가님이 바쁜 시간에 정기 모임 끝나고 티타임까지 함께했지요. 이상으로 8월 정기 모임 사연이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영 작가님이 네네. 또 여기 앵커발까지 가셨네요.
1: 그러시군요. 아 여기에서 이주영 작가님도 그러면은 앵카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면은 샹송을 부르셨을까요?
0: 글쎄요. 아마 양쪽 다 뭐 일본 전문가이자 또 프랑스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1: 네.
0: 실제 실력은 있으실 건데 다 부르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1: 네.
0: 야, 아무튼 저희들도 사실 그 꼭 가보고 싶고 아니면 이종풍님 일본에 오시면 꼭 예, 여쭤보고 싶은 사연을 내용을 우리 이주영 작가님께서 예, 대신 물어보시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1: 네, 인터뷰해 주신 그 내용도 혹시 저희들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꼭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이주영님께서 우리 하나카페의 그 대사, 홍보대사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네, 앵까리 예, 이종풍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저희의 열렬한 애청자시죠. 구원모님으로부터 받은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모님은 7월 13일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으시고 또 지난주에는 수술한 부위에 실밥을 풀었다라고 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었습니다. 네, 이전처럼 전시회 그리고 미술전 참관도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서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두 통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NHK 올드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제서화 교류전 및 제10회 대한민국 청년 작가 선정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 서단 발전과 한국, 중국, 대만 간의 상호간 우호증진을 바탕으로 양국의 서화 교류를 통해서 민간 외교는 물론 문화예술, 관광 등 양국 작가들이 상호 왕래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국익과 그리고 대구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기 위해서 기획된 전시입니다. 촬영한 전시 작품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이라고 보내주셨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네. 작품 사진들을 보내주셨죠?
1: 네, 뭐 40장 정도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보니까 여기 네. 서화전답게 서예의 액자 같은 것도 있지만 또 풍경화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뭐 달마대사 같은 분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아유 정말 다양한 그림들과 서예 작품들이 있네요.
1: 네, 아무래도 이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 여기에서는 서예가 공통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같이 같은 문화권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에 이렇게 서화를 모아놓은 전시회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동양화 아니면 또 서예 그래서 흑백만인가 그랬더니 그림은 아주 컬러풀하고 굉장히 물론 서예 작품들은 다 흑백이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네. 정말 볼만하고 멋진 작품들이었습니다.
1: 네, 이렇게 사진도 다 함께 보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키타현의 오마가리 불꽃놀이 대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오마가리 불꽃놀이 대회는 정식으로는요, 전국 불꽃놀이 경기대회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제98회를 맞이합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관광객을 즐겁게 하는 그런 불꽃놀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 불꽃을 만드는 불꽃 장인들이 각자의 솜씨를 겨루는 1년에 한 번 있는 정말 큰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이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그것만을

0: 아마노레 수를 놓는데, 여기는 거의 마지막쯤 되면 꼭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가로로 옆으로 굉장히 넓게 퍼지면서 거기서 마치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아주 느낌의 불꽃놀이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곳과 좀 색다르고, 물론 다른 곳도 다 멋있지만 굉장히 인상에 남는 그런 불꽃놀이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올해는 98회, 거의 100회에 가까워졌는데요. 이 전국 불꽃놀이 경기대회 8월 29일 토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1: 네, 이 불꽃이라고 하면 밤하늘에 쏘아져 올리는 아름다운 불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 전국 불꽃 경기대회에서는 낮에 쏘아 올려지는 이 히루하나비라고 해서요. 해가 지기 전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 경연대회로서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일본에서 유일한데요. 이 빛 대신에 연기의 색채와 변화하는 모습으로 매혹적인 불꽃을 서로 겨룬다고 합니다. 섬세하면서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얼마나 색채를 선명하게 표현해내느냐가 이 불꽃 장인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 히루하나비. 그러니까 낮 불꽃이죠. 그래서 오후 5시 10분부터 6시까지 개최됩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이 밤불꽃 요루하나비라고 해서 직경 30cm 정도의 불꽃 두 발과 그 다음에 2분 30초간에 이 불꽃 장인들이 각자 창작한 이 창조 불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서로 경연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요, 색깔, 소리, 리듬, 입체감 등을 잘 조합해서 2분 30초 동안의 이 구성과 연출을 통해서 기술과 창의성을 담고 또 불꽃 이름으로 표현한 이 세계관을 밤하늘에 묘사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꽃이 주역인 밤하늘의 쇼가 됩니다.
1: 쏘아 올려지는 불꽃 수는 약 18,000발이라고 합니다. 이 주최자가 준비한 공식 관람석의 판매는 지난달에 끝났는데요. 나머지는 이 행사장 부근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보는 그런 식으로 관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도쿄에서 오마가리까지는요, 아키타 신칸센 고마치 호를 타면요, 한 3시간 15분 정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식 관람석이 이미 매진됐기 때문에 계속 서서 불꽃놀이를 보는 것은 좀 지칠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래서 NHK에서는요, 국내 방송으로 BS, 그러니까 위성 TV에서 29일 오후 6시 50분부터 생중계로 이 불꽃놀이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일본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꼭 NHK BS로 생중계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저도 이제 올해도 역시 못 가고 좀 생중계 방송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또 어떤 감동과 장관을 우리에게 선사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네, 이 오마가리 불꽃대회를 보시고자 하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으로 한글로 오마가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페이스를 띄고 영문으로 NHK라고 입력을 하시면 2022년과 2023년의 불꽃놀이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화면 오른쪽 위에 언어에서 영어 홈페이지로 바꿔서 화면 오른쪽 위에 나오는 검색창 Search NHK에서 영문으로 오마가리라고 입력을 하시면 작년 불꽃 대회 영업한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올해 오마가리 불꽃 대회가 끝나면은요, 짧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 PD에게 저희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오늘 관광 정보는 8월 29일 토요일에 개최되는 오마가리 불꽃 대회 제98회 전국 불꽃 경기대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최신 뉴스 코너 아래에는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 코너가 있습니다. 게재된 지 3개월이 되면 원칙적으로 게재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

0: 를 제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빛의 벼이삭이 빛나는 칸토 축제 열려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복도에서 걸레질 경주라는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어서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부채 생산이 절정마자.
0: 네,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년 평화기념식 열려.
1: 네, 그리고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의 최신작 발매라고 하는 짧은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최신 방송 코너에서는 전에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접속자들이 많은 인기 콘텐츠가 있습니다. 예술과 환대, 환거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좀처럼 그 일반 공개되는 일이 없는 이 귀중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NHK 월드 재팬에서는 여러 콘텐츠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NHK 월드 재팬 하나 카페, 저희 방송은 무료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근황 보고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에서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카페 등 프로그램과 컨텐츠에 관한 감상 그리고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 아니면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 이제 거의 여름 휴가도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휴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저희 방송에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3일 오전 2시경 이바라키현 남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해 이바라키현, 에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의 각지에서 진도 5 약의 강진이 관측됐습니다. 또한 토후쿠에서 킨키의 넓은 범위에서 진도 4에서 1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지는 이바라키현 남부로 진원 깊이는 68km, 지진 규모는 5.9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쿄 23구와 사이타마현, 치바현에서는 길고 천천히 흔들리는 장주기 지진동 클래스 2가 관측됐습니다. 지진동 클래스 2에서는 고층 빌딩 등에서 큰 흔들림을 느끼고 붙잡지 않으면 걷기가 어려워지는 외에 선반에 있는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5약 정도의 지진동이 수반된 지진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발전에 따르면 진도 3이 관측된 이바라키현 도호카이무라에 있는 도호카이 제2원전은 장기간 운전을 중단한 상태인데 현재 지진에 따른 이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현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과 제2원전은 모두 폐로 작업 중으로 지금까지 지진에 따른 이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원전에서는 모두 주변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포스트의 수치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1: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이 NHK의 전화 인터뷰에 응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 ICC의 존속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보태달라며 일본의 지원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8일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해 아기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으며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카네 소장이 22일 NHK의 전화 인터뷰에 응해 ICC 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해 제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향후 판사 등 개인뿐만 아니라 재판소 자체에도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주의와 함께 법의 지배를 견지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면서 법의 지배를 지켜온 일본의 ICC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나는 일본 정부의 지명으로 ICC 판사에 입후보했다며 일본 정부를 의지하고 있으며 ICC에 대한 지원을 그만두는 일 없이 ICC의 존속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해 다른 나라가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움직이는 등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출신지에 있는 대형 상업시설이 러시아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지금까지 16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드니프로 페테로우스크주의 크리비리흐에서 21일 쇼핑센터에 무인기 공격이 있었습니다. 현지 영상에서는 쇼핑센터 내부가 폭발로 크게 부서졌고 비상사태청 직원이 시신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16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 중 23명은 어린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영상 메시지를 올려 러시아의 잔악성은 마치 짐승 같다며 우리는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본래 막았어야 할 희생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혀 지원국에 방공미사일의 추가 공급을 호소했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돼 이후 귀국한 소가 히토미 씨가 22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린 음악 이벤트의 행사장에서 납치 피해자의 구출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방문한 사람들이 잇따라 서명에 협력했습니다. 소가 히토미 씨는 1978년 8월 사도시에서 어머니인 미요시 씨와 함께 북조선에 납치돼 이후 소가 씨는 귀국했지만 미요시 씨의 소식은 지금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후 소가 씨는 기자단에 오는 12월에 95세 생일을 맞는 미요시 씨에 대해 매년 8월이 되면 납치된 날이 생각나 마음이 진정되지 않지만 어머니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모시러 갈 때까지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호시 씨와의 추억에 대해 납치된 해 5월 17일 소가 씨가 고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오니 미호시 씨가 소가 씨의 생일을 축하하며 맡기고 간 주먹밥이 있었다며 소가 씨는 정말 고마워서 울면서 먹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납치 문제 해결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소가 씨는 매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약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저 지나버린 것 같아 조바심을 느낀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북조선과의 회담의 장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명운동은 23일에도 계속되며 모인 서명은 올가을에 니이가타시에서 열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현민집회에서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0: 22일 오전 아오무리현 토하다시에 있는 전망대 부근에서 관광으로 이곳을 찾았던 30대 외국인 남성이 곰에 팔을 물리는 등 다쳤습니다. 지자체와 소방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쯤 아오무리현 토하다시 오쿠세의 강코다이 전망대 부근에서 관광으로 이곳을 찾았던 30대 외국인 남성이 곰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곰에 팔을 물려 다쳤으며 어깨와 입에도 상처를 입어 아오모리현 하치노에 시내 병원에 의료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남성은 이송 시 의식이 있어 대화도 가능한 상태로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도와다시에 따르면 곰은 남성을 습격한 뒤 산속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현장은 도하다 호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부근으로 도하다 시는 근처에 상자형 덫을 설치하도록 수렵회에 의뢰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 부근을 순찰하는 등 주민과 관광객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올해 2월에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일본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미우라 리쿠 씨와 키하라 류이치 시조가 각자의 SNS를 통해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24세인 미우라 씨와 34세인 키하라 씨로 구성된 일명 리쿠류조는 23일 각자의 SNS에 키하라 씨가 아이스링크 위에 무릎을 꿇고 미우라 씨에게 반지를 건네는 사진 등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약혼했다며 앞으로도 서로 지지하면서 변함없이 우리답게 한 걸음씩 걸어나가고 싶다는 말과 함께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미우라 씨와 키하라 씨는 2019년에 조를 결성해 함께 출전한 첫 올림픽인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7위에 올랐습니다. 이후에는 고난도 리프트 등의 기술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높은 기술력과 호흡이 맞는 수준 높은 스케이팅으로 세계 선수권 우승을 두 번 달성하는 등 세계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에서는 전반의 쇼트 프로그램에서 강점이었던 리프트에서 실수가 나와 5위로 뒤처졌지만 후반의 프리스케이팅에서 압도적인 연기를 선보여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대역전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림픽의 이 종목에서의 메달 획득은 일본 선수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올림픽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현역에서 은퇴해 현재는 페어 종목의 보급을 목표로 아이스쇼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웅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今作っています。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
0: 는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
0: 에?
5: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
0: 를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
0: 가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0: 시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친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유독 관광정보와 저희 NHK 월드 재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콘텐츠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앞부분에서 저희가 태풍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은 지난 13일 저녁부터 이 도쿄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치바현에서 정말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 네, 이 치바현에서는 지난 13일 저녁 이후에 이 선상 강수대가 아주 여러 곳에서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14일 아침에 걸쳐서 22개 지자체에 레벨 5의 폭우 특별 경보가 또 그리고 6개 시에는 레벨 5의 소사재해 특별 경보가 한때 발표됐습니다.
0: 네, 치바시에서는 불과 12시간 정도에 이 평년 8월 한 달분의 약 3배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1: 네, 정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내렸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많은 인적 피해와 또 재산 피해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 뉴스에서도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계속 그 다음 날도 더 많이 피해가 있었고 이런 또 인명 피해도 많았다 이런 뉴스를 전하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뉴스만으로는 정말 바로바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피해 상황의 변화가 아주 컸었습니다.
1: 네, 이번 폭우로 치바현에서는 침수된 면적이 적어도 이 도쿄의 순환선이죠. 야마노테 선의 안쪽의 절반에 해당하는 31제곱킬로미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측량회사의 분석으로 밝혀졌는데요. 야마노테 선이라고 하면 도쿄의 중심부를 달리는 이 JR 동일본의 순환 전철입니다. 네, 이거 거리가 약 34.5km이고요. 각 1시간 사이에 한 바퀴 돌수 있는 그런 노선이죠. 이 야마노테선의 안쪽 면적의 약 절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침수됐다고 하니까 정말 그 피해가 엄청났다. 이런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난달 28일에 발생했던 쿠마모토 지진, 그리고 이번에 치바현의 이 폭우로 많이 피해를 입으신 분, 이재민들, 지금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시고요.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앵까 마을의 앵까리이신 이종풍님으로부터 정말 반가운 근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까 마을 카페지기 앵까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충경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달 8월 정기 모임에서는 아주 귀한 분이 참석을 했죠. 다름 아닌 NHK 국제라디오 한국어 방송에도 수차례 출연했던 자포니즘 연구가인 이주영 작가가 서울 앵까 마을을 탐방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처음 방문인지라 궁금한 점이 있다 하여서 인터뷰를 하면서 먼저 제가 앵까를 접하게 된 계기부터 서울 앵까 마을 개설까지 여러 가지 활동 등등의 이야기를 했지요. 인터뷰 내용은 이주영의 자포니즘과 현대 일본 사회라는 테마로 시사 일본 연구소와 시사 리빙 신문의 칼럼에 올린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울 앵까 마을의 광고 효과도 좀 있겠지요? 기대해 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은 일본의 작곡가 히사이시조의 대담집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는 전체 표지 문구가 있다고 하고요. 서울 앵까 마을은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 라는 문구로 시작해서 일본 문화가 해외에서 외국인들과 공존하고 활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상으로서 한국 시니어들의 일상을 단면적으로 볼수 있는 서울 앵까 마을이 본보기라면서 이좀 독특한 취미 활동인데 이런 동호회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회원들이 일본어로 앵까 부르는 노래 실력도 대단하고 또 일본어도 아주 능숙하다며 칭찬 일색이어서 아주 고무되었습니다. 이주영 작가님이 바쁜 시간에 정기 모임 끝나고 티타임까지 함께했지요. 이상으로 8월 정기 모임 사연이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영 작가님이 또 여기 앵까마을까지 가셨네요.
0: 그러시군요. 아, 여기에서 이지영 작가님도 그러면은 앵카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면은 샹송을 부르셨을까요?
1: 글쎄요, 아마 양쪽 다뭐 일본 전문가이자 또 프랑스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뭐다
0: 네.
1: 실제 실력은 있으실 건데 다 부르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야, 아무튼 저희들도 사실 그꼭 가보고 싶고 아니면 이종풍님 일본에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은 사연을 내용을 우리 이주영 작가님께서 대신 물어보시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0: 네, 인터뷰해 주신 그 내용도 혹시 저희들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꼭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이주영님께서 우리 하나카페 그 대사,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네, 앵까리 이종풍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저희의 열렬한 애청자시죠? 구원모님으로부터 받은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모님은 7월 13일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으시고, 또 지난주에는 수술한 부위에 실밥을 풀었다라고 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었습니다. 네, 이전처럼 전시회, 그리고 미술전 참관도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서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두통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NHK 올드 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제서화 교류전 및 제10회 대한민국 청년 작가 선정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 서단 발전과 한국, 중국, 대만 간의 상호 간 우호 증진을 바탕으로 양국의 서화 교류를 통해서 민간 외교는 물론 문화예술 관광 등 양국 작가들이 상호 왕래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국익과 그리고 대구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기 위해서 기획된 전시입니다. 촬영한 전시 작품은 참고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이라고 보내주셨네요.
1: 그렇습니다. 많은 작품 사진들을 보내주셨죠?
0: 네, 뭐 40장 정도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보니까 역시 서화전답게 서예의 액자 같은 것도 있지만 또 풍경화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건뭐 달마대사 같은 분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아유 정말 다양한 그림들과 서예 작품들이 있네요.
0: 아무래도 이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 여기에서는 서예가 공통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같이 같은 문화권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에 이렇게 서화를 모아놓은 전시회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동양화, 아니면 또, 서예, 그래서 흑백만

0: 인가 그랬더니 그림은 아주 컬러풀하고 굉장히 물론 서예 작품들은 다 흑백이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정말 볼만하고 멋진 작품들이었습니다.
1: 네. 이렇게 사진도 다 함께 보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키타현의 오마가리 불꽃놀이 대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오마가리 불꽃놀이 대회는 정식으로는요, 전국 불꽃놀이 경기대회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제98회를 맞이합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관광객을 즐겁게 하는 그런 불꽃놀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 불꽃을 만드는 불꽃 장인들이 각자의 솜씨를 겨루는 1년에 한번 있는 정말 큰 무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이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이 불꽃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불꽃놀이를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0: 저는 이제 일 역시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스미다가와 불꽃놀이
1: 네.
0: 직접 가서 봤습니다. 꽤 오래됐죠.
1: 네.
0: 오래됐는데 지금은 못갈 거예요. 근데 일본은 여름이 불꽃놀이 도쿄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 그렇죠.
0: 이
1: 네.
0: 오마가리 불꽃놀이는 못 가봤는데요. 제가 뉴스나 테레비에서 소개를 많이 해서 봤는데 저도 이제 스미다가와나 이런 아니면 뭐 텔레비에서 많이 봤는데 이 오마가리 불꽃놀이에 제가 인상이 가장 남았던 것은 역시 뭐 엄청난 다양한 불꽃들이 그 쏘아 올려지고 밤하늘에 수를 놓는데 여기는 거의 마지막쯤 되면 꼭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가로로 옆으로 굉장히 넓게 퍼지면서 거기서 마치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아주 느낌의 불꽃놀이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곳과 좀 색다르고, 물론 다른 곳도 다 멋있지만, 굉장히 인상에 남는 그런 불꽃놀이입니다. 그래서
1: 네.
0: 올해는 98회, 거의 100회에 가까워졌는데요. 이 전국 불꽃놀이 경기대회 8월 29일 토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1: 네, 이 불꽃이라고 하면 밤하늘에 쏘아져 올리는 아름다운 불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 전국 불꽃 경기대회에서는 낮에 쏘아 올려지는 이 히루하나비라고 해서요. 해가 지기 전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 경연 대회로서는 이와 같이 하는 거는 일본에서 유일한데요. 이빛 대신에 연기의 색채와 변화하는 모습으로 매혹적인 불꽃을 서로 겨룬다고 합니다. 섬세하면서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얼마나 색채를 선명하게 표현해 내느냐가 이 불꽃 장인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 히루 하나비. 그러니까 낮 불꽃이죠. 여기서 오후 5시 10분부터 6시까지 개최됩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이 밤불꽃 요루하나비라고 해서 직경 30cm 정도의 불꽃 두 발과 그 다음에 2분 30초간에 이 불꽃 장인들이 각자 창작한 이 창조 불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서로 경연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요. 색깔, 소리, 리듬, 입체감 등을 잘 조합해서 2분 30초 동안의 이 구성과 연출을 통해서 기술과 창의성을 담고 또 불꽃 이름으로 표현한 이 세계관을 밤하늘에 묘사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꽃이 주역인 밤하늘의 쇼가 됩니다.
1: 쏘아 올려지는 불꽃 수는 약 18,000발이라고 합니다. 이 주최자가 준비한 공식 관람석의 판매는 지난달에 끝났는데요. 나머지는 이 행사장 부근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보는 그런 식으로 관람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이 도쿄에서 오마가리까지는요, 아키타 신칸센 고마치호를 타면요, 한 3시간 15분 정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식 관람석이 이미 매진됐기 때문에 계속 서서 불꽃놀이를 보는 것은 좀 지칠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래서 NHK에서는요, 국내 방송으로 BS, 그러니까 위성 TV에서 29일 오후 6시 50분부터 생중계로 이 불꽃놀이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0: 손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꼭 NHKBS로 생중계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저도 이제 올해도 역시 못 가고 좀 생중계 방송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또 어떤 감동과 장관을 우리에게 선사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네, 이 오마가리 불꽃 대회를 보시고자 하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으로 한글로 오마가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페이스를 띄고 영문으로 NHK라고 입력을 하시면 2022년과 2023년의 불꽃놀이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화면 오른쪽 위에 언어에서 영어 홈페이지로 바꿔서 화면 오른쪽 위에 나오는 검색창 Search NHK에서 영문으로 오마가리라고 입력을 하시면 작년 불꽃 대회에 영업한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올해 오마가리 불꽃 대회가 끝나면은요, 짧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 PD에게 저희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관광정보는 8월 29일 토요일에 개최되는 오마가리 불꽃 대회 제98회 전국 불꽃 경기 대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1: 네,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한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최신 뉴스 코너 아래에는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 코너가 있습니다. 게재된 지 3개월이 되면 원칙적으로 게재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제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빛의 벼이삭이 빛나는 간토 축제 열려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복도에서 걸레질 경주라는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어서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부채 생산이 절정맞아.
1: 네,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년 평화기념식 열려.
0: 네, 그리고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의 최신작 발매라고 하는 짧은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최신 방송 코너에서는 전에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접속자들이 많은 인기 콘텐츠가 있습니다. 예술과 환대, 환거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좀처럼 그 일반 공개되는 일이 없는 이 귀중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NHK 월드 재팬에서는 여러 콘텐츠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NHK 월드 재팬 하나 카페 저희 방송은 무료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근황 보고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에서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0: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카페 등 프로그램과 컨텐츠에 관한 감상 그리고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 아니면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들 이제 거의 여름 휴가도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휴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저희 방송에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유독 관광정보와 저희 NHK 월드 재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콘텐츠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지난주 이 시간에는 앞부분에서 저희가 태풍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은 지난 13일 저녁부터 이 도쿄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치바현에서 정말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 네, 이 치바현에서는 지난 13일 저녁 이후에 이 선상 강수대가 아주 여러 곳에서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14일 아침에 걸쳐서 22개 지자체에 레벨 5의 폭우 특별 경보가 또 그리고 6개 시에는 레벨 5의 토사재해 특별 경보가 한때 발표됐습니다.
0: 네, 치바시에서는 불과 12시간 정도에 이 평년 8월 한 달분의 약 3배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1: 네, 정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내렸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많은 인적 피해와 또 재산 피해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 뉴스에서도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계속 그 다음 날도 더 많이 피해가 있었고 이런 또 인명 피해도 많았다 이런 뉴스를 전하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뉴스만으로는 정말 바로바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피해 상황의 변화가 아주 컸었습니다.
1: 네, 이번 폭우로 치바현에서는 침수된 면적이 적어도 이 도쿄의 순환선이죠. 야마노테 선의 안쪽의 절반에 해당하는 31제곱킬로미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측량회사의 분석으로 밝혀졌는데요. 야마노테 선이라고 하면 도쿄의 중심부를 달리는 이 JR 동일본의 순환 전철입니다. 네, 이거 거리가 약 34.5km이고요. 각 1시간 사이에 한 바퀴 돌수 있는 그런 노선이죠. 이 야마노테선의 안쪽 면적의 약 절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침수됐다고 하니까 정말 그 피해가 엄청났다. 이런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난달 28일에 발생했던 쿠마모토 지진, 그리고 이번에 치바현의 이 폭우로 많이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 지금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시고요.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앵까 마을의 앵까리이신 이종풍님으로부터 정말 반가운 근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까 마을 카페지기 앵까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춘경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달 8월 정기 모임에서는 아주 귀한 분이 참석을 했죠. 다름 아닌 NHK 국제라디오 한국어 방송에도 수차례 출연했던 자포니즘 연구가인 이주영 작가가 서울 앵까 마을을 탐방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처음 방문인지라

0: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라는 문구로 시작해서 일본 문화가 해외에서 외국인들과 공존하고 활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상으로서 한국 시니어들의 일상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서울 엔카 마을이 본보기라면서 이 좀 독특한 취미활동인데 이런 동호회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회원들이 일본어로 엔카 부르는 노래 실력도 대단하고 또 일본어도 아주 능숙하다며 칭찬일색이어서 아주 고무되었습니다. 이주영 작가님이 바쁜 시간에 정기 모임 끝나고 티타임까지 함께했죠. 이상으로 8월 정기 모임 사연이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영 작가님이 또 여기 엔카마을까지 가셨네요.
1: 그러시군요. 아, 여기에서 이주영 작가님도 그러면은 엔카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면은 샹송을 부르셨을까요?
0: 글쎄요. 아마 양쪽 다뭐 일본 전문가이자 또 프랑스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다
1: 네.
0: 실제 실력은 있으실 건데 다 부르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1: 네.
0: 야, 아무튼 저희들도 사실 그꼭 가보고 싶고 아니면 이종풍님 일본에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은 사연을, 내용을 우리 이주영 작가님께서 대신 물어보시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1: 네, 인터뷰해 주신 그 내용도 혹시 저희들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꼭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이주영님께서 우리 하나 카페 그 대사, 홍보 대사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네, 앵까리, 예, 이종풍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저희의 열렬한 애청자시죠? 구원모님으로부터 받은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모님은 7월 13일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으시고, 또 지난주에는 수술한 부위에 실밥을 풀었다라고 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었습니다. 네, 이전처럼 전시회, 그리고 미술전 참관도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서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두통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NHK 월드 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제서화 교류전 및 제10회 대한민국 청년 작가 선정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 서단 발전과 한국, 중국, 대만 간의 상호 간 우호 증진을 바탕으로 양국의 서화 교류를 통해서 민간 외교는 물론 문화예술, 관광 등 양국 작가들이 상호 왕래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국익과 그리고 대구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기 위해서 기획된 전시입니다. 촬영한 전시 작품은 참고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이라고 보내주셨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많은 작품 사진들을 보내주셨죠?
1: 네, 뭐 40장 정도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보니까 여기
1: 네.
0: 서화전답게 이게 서예의 어떤 액자 같은 것도 있지만 또 풍경화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건뭐 달마대사 같은 분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아유 정말 다양한 그림들과 서예 작품들이 있네요.
1: 네, 아무래도 이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 여기에서는 서예가 공통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같이 같은 문화권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에 이렇게 서화를 모아놓은 전시회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동양화, 아니면 또, 서예, 그래서 흑백만인가 그랬더니 그림은 아주 컬러풀하고 굉장히, 물론 서예 작품들은 다 흑백이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정말 볼만하고 멋진 작품들이었습니다.
1: 네. 이렇게 사진도 다 함께 보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키타현의 오마가리 불꽃놀이 대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오마가리 불꽃놀이 대회는 정식으로는요, 전국 불꽃놀이 경기대회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제98회를 맞이합니다.

0: 이 대회는 단순히 관광객을 즐겁게 하는 그런 불꽃놀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 불꽃을 만드는 불꽃 장인들이 각자의 솜씨를 겨루는 1년에 한 번 있는 정말 큰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이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이 불꽃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불꽃놀이를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0: 저는 이제 역시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스미다가와 불꽃놀이 네. 직접 가서 봤습니다. 꽤 오래됐죠. 네. 오래됐는데 지금은 못 갈 거예요. 근데 뭐 일본은 여름이 불꽃놀이 도쿄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오마가리 불꽃놀이는 못 가봤는데요. 제가 뉴스나 테레비에서 소개를 많이 해서 봤는데 저도 이제 스미다가와나 이런 아니면 뭐 테레비에서 많이 봤는데 이 오마가리 불꽃놀이의 제가 인상이 가장 남았던 것은 역시 뭐 엄청난 다양한 불꽃들이 그 쏘아 올려지고 밤하늘에 수를 놓는데 여기는 거의 마지막쯤 되면 꼭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가로로 옆으로 굉장히 넓게 퍼지면서 거기서 마치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아주 느낌의 불꽃놀이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곳과 좀 색다르고 물론 다른 곳도 다 멋있지만 굉장히 인상에 남는 그런 불꽃놀이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올해는 98회 거의 100회에 가까워졌는데요. 이 전국 불꽃놀이 경기대회 8월 29일 토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1: 네, 이 불꽃이라고 하면 밤하늘에 쏘아져 올리는 아름다운 불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 전국 불꽃 경기대회에서는 낮에 쏘아 올려지는 이 히루하나비라고 해서요. 해가 지기 전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 경연대회로서는 이와 같이 하는 거는 일본에서 유일한데요. 이 빛 대신에 연기의 색채와 변화하는 모습으로 매혹적인 불꽃을 서로 겨룬다고 합니다. 섬세하면서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얼마나 색채를 선명하게 표현해내느냐가 이 불꽃 장인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 히루 하나비, 그러니까 낮 불꽃이죠. 그래서 오후 5시 10분부터 6시까지 개최됩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이 밤불꽃 요루하나비라고 해서 직경 30cm 정도의 불꽃 두 발과 그 다음에 2분 30초간에 이 불꽃 장인들이 각자 창작한 이 창조 불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서로 경연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요. 색깔, 소리, 리듬, 입체감 등을 잘 조합해서 2분 30초 동안의 이 구성과 연출을 통해서 기술과 창의성을 담고 또 불꽃 이름으로 표현한 이 세계관을 밤하늘에 묘사한다. 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꽃이 주역인 밤하늘의 쇼가 됩니다.
1: 쏘아 올려지는 불꽃 수는 약 18,000발이라고 합니다. 이 주최자가 준비한 공식 관람석의 판매는 지난달에 끝났는데요. 나머지는 이 행사장 부근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보는 그런 식으로 관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도쿄에서 오마가리까지는요. 아키타 신칸센 고마치 호를 타면요. 한 3시간 15분 정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식 관람석이 이미 매진됐기 때문에 계속 서서 불꽃놀이를 보는 것은 좀 지칠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래서 NHK에서는요, 국내 방송으로 BS, 그러니까 위성 TV에서 29일 오후 6시 50분부터 생중계로 이 불꽃놀이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일본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꼭 NHK BS로 생중계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저도 이제 올해도 역시 못 가고 좀 생중계 방송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또 어떤 감동과 장관을 우리에게 선사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네, 이 오마가리 불꽃 대회를 보시고자 하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으로 한글로 오마가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페이스를 띄고 영문으로 NHK라고 입력을 하시면 2022년과 2023년의 불꽃놀이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화면 오른쪽 위에 언어에서 영어 홈페이지로 바꿔서 화면 오른쪽 위에 나오는 검색창 서치 NHK에서 영문으로 오마가리라고 입력을 하시면 작년 불꽃 대회 영업한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올해 오마가리 불꽃 대회가 끝나면은요 짧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 PD에게 저희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오늘 관광 정보는 8월 29일 토요일에 개최되는 오마가리 불꽃 대회 제98회 전국 불꽃 경기 대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최신 뉴스 코너 아래에는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 코너가 있습니다. 게재된 지 3개월이 되면 원칙적으로 게재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빛의 벼이삭이 빛나는 간토 축제 열려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복도에서 걸레질 경주라는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어서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부채 생산이 절정마자.
0: 네,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년 평화기념식 열려.
1: 네, 그리고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의 최신작 발매라고 하는 짧은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최신 방송 코너에서는 전에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접속자들이 많은 인기 콘텐츠가 있습니다. 예술과 환대, 환거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좀처럼 그 일반 공개되는 일이 없는 이 귀중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NHK 월드 재팬에서는 여러 콘텐츠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NHK 월드 재팬 하나 카페 저희 방송은 무료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근황 보고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에서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카페 등 프로그램과 컨텐츠에 관한 감상 그리고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 아니면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 이제 거의 여름 휴가도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휴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저희 방송에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3일 오전 2시경 이바라키현 남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해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의 각지에서 진도 5 약의 강진이 관측됐습니다. 또한 토후쿠에서 킨키의 넓은 범위에서 진도 4에서 1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지는 이바라키현 남부로 진원 깊이는 68km, 지진 규모는 5.9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쿄 23구와 사이타마현, 치바현에서는 길고 천천히 흔들리는 장주기 지진동 클래스 2가 관측됐습니다. 지진동 클래스 2에서는 고층 빌딩 등에서 큰 흔들림을 느끼고 붙잡지 않으면 걷기가 어려워지는 외에 선반에 있는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5약 정도의 지진동이 수반된 지진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발전에 따르면 진도 3이 관측된 이바라키현 도우카이무라에 있는 도우카이 제2원전은 장기간 운전을 중단한 상태인데 현재 지진에 따른 이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현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과 제2원전은 모두 폐로 작업 중으로 지금까지 지진에 따른 이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원전에서는 모두 주변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포스트의 수치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1: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이 NHK의 전화 인터뷰에 응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 ICC의 존속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보태달라며 일본의 지원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8일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으며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카네 소장이 22일 NHK의 전화 인터뷰에 응해 ICC 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해 제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향후 판사 등 개인뿐만 아니라 재판소 자체에도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주의와 함께 법의 지배를 견지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면서 법의 지배를 지켜온 일본의 ICC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나는 일본 정부의 지명으로 ICC 판사에 입후보했다며 일본 정부를 의지하고 있으며 ICC에 대한 지원을 그만두는 일 없이 ICC의 존속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해 다른 나라가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움직이는 등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출신지에 있는 대형 상업시설이 러시아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지금까지 16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드니프로 페테로우스크주의 크리비리흐에서 21일 쇼핑센터에 무인기 공격이 있었습니다. 현지 영상에서는 쇼핑센터 내부가 폭발로 크게 부서졌고 비상사태청 직원이 시신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16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 중 23명은 어린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영상 메시지를 올려 러시아의 잔악성은 마치 짐승 같다며 우리는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본래 막았어야 할 희생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혀 지원국에 방공미사일의 추가 공급을 호소했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돼 이후 귀국한 소가 히토미 씨가 22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린 음악 이벤트의 행사장에서 납치 피해자의 구출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방문한 사람들이 잇따라 서명에 협력했습니다. 소가 히토미 씨는 1978년 8월 사도시에서 어머니인 미요시 씨와 함께 북조선에 납치돼 이후 소가 씨는 귀국했지만 미요시 씨의 소식은 지금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후 소가 씨는 기자단에 오는 12월에 95세 생일을 맞는 미요시 씨에 대해 매년 8월이 되면 납치된 날이 생각나 마음이 진정되지 않지만 어머니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모시러 갈 때까지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호시 씨와의 추억에 대해 납치된 해 5월 17일 소가 씨가 고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오니 미호시 씨가 소가 씨의 생일을 축하하며 맡기고 간 주먹밥이 있었다며 소가 씨는 정말 고마워서 울면서 먹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납치 문제 해결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소가 씨는 매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약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저 지나버린 것 같아 조바심을 느낀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북조선과의 회담의 장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명운동은 23일에도 계속되며 모인 서명은 올가을에 니이가타시에서 열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현민집회에서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0: 22일 오전 아오무리현 토와다시에 있는 전망대 부근에서 관광으로 이곳을 찾았던 30대 외국인 남성이 곰에 팔을 물리는 등 다쳤습니다. 지자체와 소방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쯤 아오무리현 토와다시 오쿠세의 강꼬다이 전망대 부근에서 관광으로 이곳을 찾았던 30대 외국인 남성이 곰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곰에 팔을 물려 다쳤으며 어깨와 입에도 상처를 입어 아오모리현 하치노에 시내 병원에 의료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남성은 이송 시 의식이 있어 대화도 가능한 상태로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도와다시에 따르면 곰은 남성을 습격한 뒤 산속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현장은 도와다호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부근으로 도와다시는 근처에 상자형 덫을 설치하도록 수렵회에 의뢰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 부근을 순찰하는 등 주민과 관광객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올해 2월에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일본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미우라 리쿠 씨와 키하라 류이치 시조가 각자의 SNS를 통해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24세인 미우라 씨와 34세인 키하라 씨로 구성된 일명 리쿠류조는 23일 각자의 SNS에 키하라 씨가 아이스링크 위에 무릎을 꿇고 미우라 씨에게 반지를 건네는 사진 등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약혼했다며 앞으로도 서로 지지하면서 변함없이 우리답게 한 걸음씩 걸어나가고 싶다는 말과 함께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미우라 씨와 키하라 씨는 2019년에 조를 결성해 함께 출전한 첫 올림픽인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7위에 올랐습니다. 이후에는 고난도 리프트 등의 기술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높은 기술력과 호흡이 맞는 수준 높은 스케이팅으로 세계선수권 우승을 두 번 달성하는 등 세계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에서는 전반의 쇼트 프로그램에서 강점이었던 리프트에서 실수가 나와 5위로 뒤처졌지만 후반의 프리스케이팅에서 압도적인 연기를 선보여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대역전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림픽의 이 종목에서의 메달 획득은 일본 선수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올림픽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현역에서 은퇴해 현재는 페어 종목의 보급을 목표로 아이스쇼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웅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 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
0: 에
5: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
0: 를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
0: 가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1: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熱가 あるんです.
1: 열이 있거든요.
5: 熱는
0: 열,
5: ある는
0: 있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熱가 ある는
0: 열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5: です의
0: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오나카 오나카
0: 아프다는
5: 이타이 이타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お腹が痛いんです. お腹が痛いんです.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5: 기모치가와루이. 기모치가와루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기모치가와루인데스. 기모치가와루인데스.
1: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오다이지니
5: 오다이지니
0: 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타무산,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 どうぞ.
3: お大事に.
2: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1: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1: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유독 관광 정보와 저희 NHK 월드 재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콘텐츠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앞부분에서 저희가 태풍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은 지난 13일 저녁부터 이 도쿄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치바현에서 정말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 네, 이 치바현에서는 지난 13일 저녁 이후에 이 선상 강수대가 아주 여러 곳에서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14일 아침에 걸쳐서 22개 지자체에 레벨 5의 폭우 특별 경보가 또 그리고 6개 시에는 레벨 5의 소사재해 특별 경보가 한때 발표됐습니다.
0: 네, 치바시에서는 불과 12시간 정도에 이 평년 8월 한달 분의 약 3배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1: 네, 정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내렸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많은 인적 피해와 또 재산 피해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 뉴스에서도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계속 그 다음 날도 더 많이 피해가 있었고 이런 또 인명 피해도 많았다 이런 뉴스를 전하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뉴스만으로는 정말 바로바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피해 상황의 변화가 아주 컸었습니다.
1: 네, 이번 폭우로 치바현에서는 침수된 면적이 적어도 이 도쿄의 순환선이죠. 야마노테 선의 안쪽의 절반에 해당하는 31제곱킬로미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측량회사의 분석으로 밝혀졌는데요. 야마노테 선이라고 하면 도쿄의 중심부를 달리는 이 JR 종일본의 순환 전철입니다. 네, 이거 거리가 약 34.5km이고요. 각 1시간 사이에 한 바퀴 돌수 있는 그런 노선이죠. 이 야마노테선의 안쪽 면적의 약 절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침수됐다고 하니까 정말 그 피해가 엄청났다. 이런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난달 28일에 발생했던 쿠마모토 지진, 그리고 이번에 치바현의 이 폭우로 많이 피해를 입으신 분, 이재민들, 지금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시고요.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앵까 마을의 앵까리이신 이종풍님으로부터 정말 반가운 근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까 마을 카페지기 앵까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춘경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달 8월 정기 모임에서는 아주 귀한 분이 참석을 했죠. 다름 아닌 NHK 국제라디오 한국어 방송에도 수차례 출연했던 자포니즘 연구가인 이주영 작가가 서울 앵까 마을을 탐방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처음 방문인지라 궁금한 점이 있다 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먼저 제가 앵까를 접하게 된 계기부터 서울 앵까 마을 개설까지 여러 가지 활동 등등의 이야기를 했지요. 인터뷰 내용은 이주영의 자포니즘과 현대 일본 사회라는 테마로 시사일본연구소와 시사리빙신문의 칼럼에 올린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울 앵까 마을의 광고 효과도 좀 있겠지요? 기대해 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은 일본의 작곡가 히사이시조의 대담집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는 전체 표지 문구가 있다고 하고요. 서울 앵까 마을은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라는 문구로 시작해서 일본 문화가 해외에서 외국인들과 공존하고 활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상으로서 한국 시니어들의 일상을 단면적으로 볼수 있는 서울 앵까 마을이 본보기라면서 이좀 독특한 취미 활동인데 이런 동호회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회원들이 일본어로 앵까 부르는 노래 실력도 대단하고 또 일본어도 아주 능숙하다며 칭찬 일색이어서 아주 고무되었습니다. 이주영 작가님이 바쁜 시간에 정기 모임 끝나고 티타임까지 함께했지요. 이상으로 8월 정기 모임 사연이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이주영 작가님이 또 여기 앵커발까지 가셨네요.
1: 그러시군요. 아,
0: 네.
1: 여기에서 이지영 작가님도 그러면은 앵카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면은 샹송을 부르셨을까요?
0: 글쎄요, 아마 양쪽 다뭐 일본 전문가이자 또 프랑스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뭐다
1: 네.
0: 실제 실력은 있으실 건데 다 부르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1: 네.
0: 야, 아무튼 저희들도 사실 그꼭 가보고 싶고 아니면 이종풍님 일본에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은 사연을 내용을 우리 이주영 작가님께서 대신 물어보시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1: 네, 인터뷰해 주신 그 내용도 혹시 저희들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꼭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이주영님께서 우리 하나 카페 그 대사, 홍보 대사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네, 앵까리 이종풍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저희의 열렬한 애청자시죠? 구원모님으로부터 받은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모님은 7월 13일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으시고, 또 지난주에는 수술한 부위에 실밥을 풀었다라고 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었습니다. 네, 이전처럼 전시회, 그리고 미술전 참관도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서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두통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NHK 월드 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제서화 교류전 및 제10회 대한민국 청년 작가 선정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 서단 발전과 한국, 중국, 대만 간의 상호 간 우호 증진을 바탕으로 양국의 서화 교류를 통해서 민간 외교는 물론 문화예술 관광 등 양국 작가들이 상호 왕래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국익과 그리고 대구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기 위해서 기획된 전시입니다. 촬영한 전시 작품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이라고 보내주셨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많은 작품 사진들을 보내주셨죠?
1: 네. 네, 뭐 40장 정도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보니까 역시
1: 네.
0: 서화전답게 이게 서예의 액자 같은 것도 있지만 또 풍경화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건뭐 달마대사 같은 분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아유 정말 다양한 그림들과 서예 작품들이 있네요.
1: 네, 아무래도 이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 여기에서는 서예가 공통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같이 같은 문화권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에 이렇게 서화를 모아놓은 전시회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동양화, 아니면 또, 서예, 그래서 흑백만인가 그랬더니 그림은 아주 컬러풀하고 굉장히, 물론 서예 작품들은 다 흑백이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정말 볼만하고 멋진 작품들이었습니다.
1: 네. 이렇게 사진도 다 함께 보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키타현의 오마가리 불꽃놀이 대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오마가리 불꽃놀이 대회에는 정식으로는요, 전국 불꽃놀이 경기대회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제98회를 맞이합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관광객을 즐겁게 하는 그런 불꽃놀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 불꽃을 만드는 불꽃 장인들이 각자의 솜씨를 겨루는 1년에 한번 있는 정말 큰 무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이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그것만으로 끝나질 않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이 불꽃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불꽃놀이를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0: 저는 이제 역시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스미다가와 불꽃놀이
1: 네.
0: 직접 가서 봤습니다. 꽤
1: 네.
0: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지금은 못갈 거예요. 근데 일본은 여름이 불꽃놀이 도쿄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1: 그렇죠. 네.
0: 오마가리 불꽃놀이는 못 가봤는데요. 제가 뉴스나 테레비에서 소개를 많이 해서 봤는데, 저도 이제 스미다가와나 이런 아니면 뭐 테레비에서 많이 봤는데, 이 오마가리 불꽃놀이에 제가 인상이 가장 남았던 것은 역시 뭐 엄청난 다양한 불꽃들이 쏘아 올려지고 밤하늘에 술을 놓는데, 여기는 거의 마지막쯤 되면 꼭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가로로 옆으로 굉장히 넓게 퍼지면서 거기서 마치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아주 느낌의 불꽃놀이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곳과 좀 색다르고, 물론 다른 곳도 다 멋있지만, 굉장히 인상에 남는 그런 불꽃놀이입니다. 그래서
1: 네.
0: 올해는 98회, 거의 100회에 가까워졌는데요. 이 전국 불꽃놀이 경기대회 8월 29일 토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1: 네, 이 불꽃이라고 하면 밤하늘에 쏘아져 올리는 아름다운 불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 전국 불꽃 경기대회에서는 낮에 쏘아 올려지는 이 히루 하나비라고 해서요. 해가 지기 전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 경연대회로서는 이와 같이 하는 거는 일본에서 유일한데요. 이빛 대신에 연기의 색채와 변화하는 모습으로 매혹적인 불꽃을 서로 겨룬다고 합니다. 섬세하면서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얼마나 색채를 선명하게 표현해 내느냐가 이 불꽃 장인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 히루 하나비. 그러니까 낮 불꽃이죠. 여기서 오후 5시 10분부터 6시까지 개최됩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이 밤불꽃 요루하나비라고 해서 직경 30cm 정도의 불꽃 두 발과 그다음에 2분 30초간에 이 불꽃 장인들이 각자 창작한 이 창조 불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서로 경연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요. 색깔, 소리, 리듬, 입체감 등을 잘 조합해서 2분 30초 동안의 이 구성과 연출을 통해서 기술과 창의성을 담고 또 불꽃 이름으로 표현한 이 세계관을 밤하늘에 묘사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꽃이 주역인 밤하늘의 쇼가 됩니다.
1: 쏘아 올려지는 불꽃 수는 약 18,000발이라고 합니다. 이 주최자가 준비한 공식 관람석의 판매는 지난달에 끝났는데요. 나머지는 이 행사장 부근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보는 그런 식으로 관람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이 도쿄에서 오마가리까지는요, 아키타 신칸센 고마치 호를 타면요, 한 3시간 15분 정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식 관람석이 이미 매진됐기 때문에 계속 서서 불꽃놀이를 보는 것은 좀 지칠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래서 NHK에서는요, 국내 방송으로 BS, 그러니까 위성 TV에서 29일 오후 6시 50분부터 생중계로 이 불꽃놀이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일본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꼭 NHK BS로 생중계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저도 이제 올해도 역시 못 가고 좀 생중계 방송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올해는 또 어떤 감동과 장관을 우리에게 선사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네, 이 오마가리 불꽃 대회를 보시고자 하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으로 한글로 오마가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페이스를 띄고 영문으로 NHK라고 입력을 하시면 2022년과 2023년의 불꽃놀이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화면 오른쪽 위에 언어에서 영어 홈페이지로 바꿔서 화면 오른쪽 위에 나오는 검색창 Search NHK에서 이 영문으로 오마가리라고 입력을 하시면 작년 불꽃 대회 영어판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올해 오마가리 불꽃 대회가 끝나면은요, 짧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 PD에게 저희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오늘 관광 정보는 8월 29일 토요일에 개최되는 오마가리 불꽃 대회, 제98회 전국 불꽃 경기대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최신 뉴스 코너 아래에는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 코너가 있습니다. 게재된 지 3개월이 되면 원칙적으로 게재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빛의 벼이삭이 빛나는 간토 축제 열려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복도에서 걸레질 경주라는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어서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부채 생산이 절정마자.
0: 네,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년 평화기념식 열려.
1: 네, 그리고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의 최신작 발매라고 하는 짧은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최신 방송 코너에서는 전에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접속자들이 많은 인기 콘텐츠가 있습니다. 예술과 환대, 환거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좀처럼 그 일반 공개되는 일이 없는 이 귀중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NHK 월드 재팬에서는 여러 콘텐츠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NHK 월드 재팬 하나 카페, 저희 방송은 무료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근황 보고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에서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카페 등 프로그램과 컨텐츠에 관한 감상 그리고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 아니면 하나 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 이제 거의 여름 휴가도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휴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저희 방송에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가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에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를
0: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다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1: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熱가 あるんです.
1: 열이 있거든요.
5: 熱는
0: 열,
5: ある는
0: 있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熱가
0: ある는 열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5: です의
0: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오나카, 오나카.
0: 아프다는
5: 이타이, 이타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お腹が痛いんです. お腹が痛いんです.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5: 기모치가와루이. 기모치가와루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기모치가와루인데스. 기모치가와루인데스.
1: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0: ています。
1: 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
0: お大事に。
2: ハルさんの知恵袋。
3: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에서병이났을때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알려드리죠
4: 이홍복씨는일본에서몸이아플때어떻게하세요
3: 네증상에따라다르지만요가지고있는약을먹거나없으면드럭스토어에서약을사죠
4: 증상이가벼운경우에는처방전이필요없는약국이나드럭스토어에서사면편리하죠약사에게배가아프다거나열이있다고말하면처방전없이도약을내줄거예요
3: 네병원에서진찰을받으면어떻게해야하죠
4: 내과외과등자기증상에맞는과가있는종합병원이나일반의원에가야하는데요일본정부관광국 JNTO 의홈페이지에서는외국인관광객에게도대응하고있는의료기관을소개하고있으니까참고하시면좋을거예요관광안내소호텔프런트에서도부근에있는의료기관을소개받을수있어요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119로전화해서구급차를부르면됩니다
3: 네그렇군요
4: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3: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3일 오전 2시경 이바라키현 남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해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의 각지에서 진도 5 약의 강진이 관측됐습니다. 또한 토후쿠에서 킨키의 넓은 범위에서 진도 4에서 1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지는 이바라키현 남부로 진원 깊이는 68km, 지진 규모는 5.9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쿄 23구와 사이타마현, 치바현에서는 길고 천천히 흔들리는 장주기 지진동 클래스 2가 관측됐습니다. 지진동 클래스 2에서는 고층 빌딩 등에서 큰 흔들림을 느끼고 붙잡지 않으면 걷기가 어려워지는 외에 선반에 있는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5약 정도의 지진동이 수반된 지진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발전에 따르면 진도 3이 관측된 이바라키현 도우카이무라에 있는 도우카이 제2원전은 장기간 운전을 중단한 상태인데 현재 지진에 따른 이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현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과 제2원전은 모두 폐로 작업 중으로 지금까지 지진에 따른 이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원전에서는 모두 주변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포스트의 수치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1: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이 NHK의 전화 인터뷰에 응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 ICC의 존속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보태달라며 일본의 지원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8일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0: 등의 주장을 내놓으며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카네 소장이 22일 NHK의 전화 인터뷰에 응해 ICC 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해 제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향후 판사 등 개인뿐만 아니라 재판소 자체에도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주의와 함께 법의 지배를 견지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면서 법의 지배를 지켜온 일본의 ICC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나는 일본 정부의 지명으로 ICC 판사에 입후보했다며 일본 정부를 의지하고 있으며 ICC에 대한 지원을 그만두는 일 없이 ICC의 존속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해 다른 나라가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움직이는 등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출신지에 있는 대형 상업시설이 러시아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지금까지 16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의 크리비리흐에서 21일 쇼핑센터에 무인기 공격이 있었습니다. 현지 영상에서는 쇼핑센터 내부가 폭발로 크게 부서졌고 비상사태청 직원이 시신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16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 중 23명은 어린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영상 메시지를 올려 러시아의 잔악성은 마치 짐승 같다며 우리는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본래 막았어야 할 희생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혀 지원국에 방공미사일의 추가 공급을 호소했습니다.
0: 북조선에 납치돼 이후 귀국한 소가 히토미 씨가 22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린 음악 이벤트의 행사장에서 납치 피해자의 구출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방문한 사람들이 잇따라 서명에 협력했습니다. 소가 히토미 씨는 1978년 8월 사도시에서 어머니인 미요시 씨와 함께 북조선에 납치돼 이후 소가 씨는 귀국했지만 미요시 씨의 소식은 지금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후 소가 씨는 기자단에 오는 12월에 95세 생일을 맞는 미요시 씨에 대해 매년 8월이 되면 납치된 날이 생각나 마음이 진정되지 않지만 어머니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모시러 갈 때까지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요시 씨와의 추억에 대해 납치된 해 5월 17일 소가 씨가 고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오니 미요시 씨가 소가 씨의 생일을 축하하며 맡기고 간 주먹밥이 있었다며 소가 씨는 정말 고마워서 울면서 먹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납치 문제 해결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소가 씨는 매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약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저 지나버린 것 같아 조바심을 느낀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북조선과의 회담의 장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명운동은 23일에도 계속되며 모인 서명은 올가을에 니이가타시에서 열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현민집회에서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 22일 오전 아오무리현 토와다시에 있는 전망대 부근에서 관광으로 이곳을 찾았던 30대 외국인 남성이 곰에 팔을 물리는 등 다쳤습니다. 지자체와 소방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쯤 아오무리현 토와다시 오쿠세의 강코다이 전망대 부근에서 관광으로 이곳을 찾았던 30대 외국인 남성이 곰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곰에 팔을 물려 다쳤으며 어깨와 입에도 상처를 입어 아오모리현 하치노에 시내 병원에 의료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남성은 이송 시 의식이 있어 대화도 가능한 상태로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도와다시에 따르면 곰은 남성을 습격한 뒤 산속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현장은 도와다 호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부근으로 도와다 시는 근처에 상자형 덫을 설치하도록 수렵회에 의뢰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 부근을 순찰하는 등 주민과 관광객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0: 올해 2월에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일본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미우라 리쿠 씨와 키하라 류이치 시조가 각자의 SNS를 통해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24세인 미우라 씨와 34세인 키하라 씨로 구성된 일명 리쿠류조는 23일 각자의 SNS에 키하라 씨가 아이스링크 위에 무릎을 꿇고 미우라 씨에게 반지를 건네는 사진 등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약혼했다며 앞으로도 서로 지지하면서 변함없이 우리답게 한 걸음씩 걸어나가고 싶다는 말과 함께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미우라 씨와 키아라 씨는 2019년에 조를 결성해 함께 출전한 첫 올림픽인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7위에 올랐습니다. 이후에는 고난도 리프트 등의 기술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높은 기술력과 호흡이 맞는 수준 높은 스케이팅으로 세계선수권 우승을 두 번 달성하는 등 세계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에서는 전반의 쇼트 프로그램에서 강점이었던 리프트에서 실수가 나와 5위로 뒤처졌지만 후반의 프리스케이팅에서 압도적인 연기를 선보여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대역전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림픽의 이 종목에서의 메달 획득은 일본 선수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올림픽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현역에서 은퇴해 현재는 페어 종목의 보급을 목표로 아이스쇼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웅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タムさん、顔色が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가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 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
0: 에?
5: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
0: 를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
0: 가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1: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熱가 あるんです.
1: 열이 있거든요.
5: 熱는
0: 열,
5: ある는
0: 있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熱가
0: ある는 열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5: です의
0: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오나카 오나카
0: 아프다는
5: 이타이 이타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お腹が痛いんです. お腹が痛いんです.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5: 기모치가와루이 기모치가와루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기모치가와루인데스 기모치가와루인데스.
1: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오다이지니
5: 오다이지니
0: 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타무산,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 今 作っています.
4: 타무산,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2: 하루산의 지혜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1: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1: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